0: 我都估到噶啦，你就会一个人匿喺大棚度偷偷地喊。
1: 咁我以为你唔翻嚟啊嘛，
0: 唔好喊啦，快啲过嚟帮我拎嘢，拎去 office 噶。
1: 吓、啊？喂，电磁炉、电饭煲，
0: 仲有呢啲菜同埋肉。诶、欸，你做咩发牛豆啊？